리소와 게키다 에세 제도 호도마냐 질루 마고 즈즈 치브 마뉴 벨루시아냐 시강아 호아피 유세 리제베마무 관냐마 리소냐 마뉴 무마명아 조배조자보 아무냐 리소마뉴 세바나나

리소와 게키다 에세 제도코도마냐 질루 마고 즈즈 치브 마뉴 벨루시아냐 시드왕아 호아피 유세 리제베마무관냐마 리소냐 마뉴 무마명아 조배초자보 아머니아 리소마뉴 세바나나

0: 초모 집에 까먹고 가까치다 해야. 하늘이 코 가타 가마 햄. 쇼비 마비 부위 어코 나하냐. 마리 쇼비 부.
1: 나빠오 쇼빠 누다. 티자레 까무 코나비오야 코 갈라오로메. 시드포 치마비타 까즈라투레. 中国共产党好家听见为西马维塔哈勒奇姆，其他可为表为下面尿哈塔哈勒奇姆为干门口其他爬脚为有，其他可起码得给各位提交那个是表下你哈内乌亚乌个铺个门咯。

리소와 게키다 에세 제도코도마냐 질르 마고 즈즈 치브 마뉴 벨로시아 네시드왕아 호아피 유세 리제베마무과냐마 리소냐 마뉴 무마명아 조배조자보 아머니아 리소마뉴세와나나